0: 아야야.
1: 아유, 아이 좀 봐봐. 어.
0: 아유, 어. 어. 야, 야, 우.
1: 아.
0: 우, 우, 우, 야.
1: 아유, 어라 어느 생 가라, 어라 어느 생 문항. 아랍 뒤뚜똑에 비랑 디노.
2: 딱 비랑 다운. 아고 아고 그만이.
1: 아, 아요. 어? 야, 아이고. 어?
3: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
4: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
3: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
4: 우펑 이게 왜 서라우닝 주로닝 구워 ngajak priye wae tak ladeni nek pancen kowe ra manut aku.
3: Oh ning papan kene iki saiki aku opo kowe kadang jan tangane pati.
4: Agus, ayo.
3: Hip hop.
4: Ya Agus.
3: Hip hop.
4: Agus.
3: Ah. Ayo.
4: Eh.
3: Wah. Duh. Hip hop.